0: 아, 미파스.
1: 맞아요. 땅에서 내천나 뜻이네기.
0: 맞아요.
1: 요 까지 뛰면서 버텨리 말되기 또 보세요. 아, 우리 나는 자그소로.
0: 아니, 무슨 말고? 사이네.
1: 사이네 우리 나는 자맞죠?
0: 알라 틱사. 아, 미소이 체크기 토니 닥슨. 아, 저리 밀리고 저기 제나 안티마 원서 아이다. 뭐 계속 왜 그지 보내야 할 소이?
1: 아,
0: 남스카라. 하우스타 남스카라. 아무튼 다란데키